꽃이 푸니나. 헤헤헤, 브라커 조선생, 야타 크라마 꽃이 야타. 에이! 바바 꽃이 사무이니나, 사무 꽃이 미안하니 체크라니야 니네 야타. 에이, 아예카. 와, 누가 왜, 왜, 제문이나 오베다. 쉐미오네, 아베. 인파운 과 컴퓨 가난 과지 TV 캐시에마 와나 아멘 예데네 마오. 메이 닝이나 토 랍톱 아카호. 프로젝트 에스 니어 토미 와 메페비 아마오. 나마 페어 삼바 안수 아카호. 마주 홈 시아타. 에나페. 메마 온 브랜치 워싱 머신. Microwaving na me jibia ma. Can you open na me nye ma ho? Compu Ghana. Eni pen yin ebi wo ho. Enji wa modi yansobe hosa abo ma fa 0243 143 143.